0: 라이센스를 밝혀 봐야 보는 사이크나라는.
1: 나 사이크나.
0: 그러니까 다운로드 가지 소록도.
2: 타가오 봐지 않까.
0: 아보카이 색깔 밝혀 봐이 색깔 보는 되게 아싸이. 야분 농농노 사이크나라는 한데 사만 있다고. 그러니까 아보카이 꼭 야판카 하이. 라즈니 버사 가이샤 몬드니 버사 가이샤 이스리니 버사 가이샤 오코니 오자니 버사 가이샤 그러니까 이따이 그러니까 이따이 그 뭐라 거럭덕
2: 아 바로
0: 내가 기진구 맞다 않고 기진구만 그러니까 이제 살짝 그냥 뭐라 짓칼래기 보는 거 탕가 파지 야리야 승 보는 기사 무슨 시간을 탕래는 근데 타가 한 탕때 오고 뭐라 그래 구토고 탕 속으로 그냥 산성이 탄가 아까시야.
2: 아 타고 타만 완전 산성.
0: 아 그 산성이야. 모르는 무슨 시가 때가 그다 보러 돌아냐세.
2: 아
0: 마바빌레시오.
2: 타고 바로 멀렁아 탕 속이었다.
0: 속이야이. 멀렁 탕 속이야가이너. 나도 마 도시에 대 필요도 발말리야. 아서 하서 속이야. 아서 보고 멀렁 고토가.
2: 아서 고토가.
0: 하가이너 바로 땅 클래리야. 꼭 잡라 개불 야. 어또 무산이 보자가. 하가이 뭐 멀렁 고토. 하가이 그 가시가 증물을 아이 돌아야는.
1: 보아시아
0: 살아주는 것은 모르고 돌아야나. 하니까 너 학교 아버지 자만이 공을 야. 하나 또 보이라 하니까 어거니 우자니 보사들라 투야 동그라카. 뭐 라자니 보사 먼지는 보사. 만때 걸어 봤다 보러 투가. 투하니까 아버 걸음 줬더니 그 수보. 민비고 박하고 비시고 뭐 그래. 하니까 보바비 캐담 나이. 아니 다음 그 목도 파이나이. 목들이 사는 바그이 목야고 다동 다바 클라이네 아무래 부판 베데 가시 다니 하카타 무지나 불라 소가
1: 그러니까
0: 아무래 부판 베데노 톡톡톡톡 클라이네 버그니 넘나 하이 클라이 스나무라 하카이샤
2: 어 타고 안 거나
0: 아 아무래
2: 부판
0: 부판 너이 베데노 하카이 나 소마 하카이 다 뭔가 뭐니 어고 뭔지 도난 소마이 빼게 되고 그랬다
1: 그자
0: 아고 가자고 불라서 아리 가자고서 벌써 했느냐이
2: 저라 빠게 했다
0: 안거 그러니까 앞으로 가이 대마사 비사오크라도 바사오크
1: 이게
0: 버토가 뭐 밖에 버토 뿌라 토이 뭐 토이 시작 아까 땀목들이 동거고 응거 목들이 응물라 목들이 사양거 앞으로 가이 땀 클라이야 뭔 나게 아리 뭐 하지 마 오야르바 하기서 동물라 뭐 또 그는 하이 앞으로 가이 땀 클라이 톡톡톡톡 했다 약간 바로 가이 클라이 깁가 약간 바로 가이
2: 깁가 사고 버프 방나 바로 응거 바로는 거랑 같이 나머지 같아
0: 바로 하시는 게 바로 하겠어 나머지 아슨 섬에 가나 비니 뭐 저라 바이탕과 바이탕 갔다가 세바서
1: 넘과
0: 다이마서 봐서 오나니 안가이 바사카 보보 뭐 토과 나이바 오 뭐 앞으로 다이버 사스타스로 우냐 야시 야사 니니 보공 바깡 콘조 칸자 베바 너스 남바케 탄고 다이버 나이 토카이 카케타 이템 나이 토 바로노 바로 남소 갔다고 아케나 뭐니 뭐 저라 바이탕과 먼저
2: 빠이탕 하고 빠이슈게는 바로 다시 남파요나
0: 아버나
2: 스남라이다
0: 보일라니 아버가 기사 넘나 크라이키야 다가시가 다시 스남가 다가시가 다기사 크라이고 하이탕고 그러니까 먼저 빠이탕은 가이나 다이마사 바사오카 뭐뭐 나이브 아리 야송마 하겠세 목들이 이거 있다고 사랑이 있다고 거니 양모 따이브 크라이 너무 롱으로 와나 그러니까 아 먹었다고 크라이키는 따이브 빨리 스남이 나이 아까 나토 클라이 먹고르카 롱르카 뭐네 먹고니 롱르카 콘존르카 바카네르카 아까 가이크 버 타이브 버 타이브 감고 스남카 아브르 가이 타우카 버스남 파이 카이노 빈조라 파이 타가도 무지나블라 소라
2: 아 사갈 빈 버조라 파이 탕자
0: 오카나 빈조라 바게 사갈라 사이 마무 타운 코히 마르 타켄 사나이 타운 코 아카이노 아프로 가이 빈조라 파이 타카 타이마사 시샤오카 타메시 오 몰레코 난 나토 소 부난 코도 시네 존카로 도 시네 존카르카 뭐 콘존이 와쿰르카 워콜리르카 발리르카 수리르카 매방
1: 뭐버스
0: 액돔 아까이 리숨 뭐버너르카 거럭방 갖다도 졌더니 세상 가는 바 뭐뭐 버 하긴 버 목들이 빠졌다 건디 엄버리 냥노 집으로 오냐이 악나시네 하나의 집으로 소모해 가나 아바이캬 봉조라고 빠이비캬 빠이캬 바살아캬다 배고나 바살아캬 바 뿌리 야르무 바이킨 카이케슬람 앙스폴라스 남그라블레 부팡니 그 보헌 앙스보 보고 밀리 카이블라슬라 그 보헌 앙세 야그로 약드로 뭐카나로 콘조로 먹으로사 엄마 안칸 하리숨으로 카 앙레 집스르 카만에 랑마스르 카 앙마나 클라요 그 보헌 앙스 상탄 앙스마나 클라요 보헌 앙스음티르 앙스마나 클라요 보헌 앙스리 카로 앙스마나 클라요 버무시 랑티 또 똥로 앙레리 르나이 앙세 카사르 카사 볼라티 볼라
2: 그거 저테니
1: 저 사바 마카 사바
0: 타고 아버 아버 타고 공 사나 여기 나 버도 불라이티 하 가는 거 좋더니
2: 바이 타고나
0: 바이 타고니 좋더니 바이 타고니 아버도 집을 가불 랑마를

0: 밤이 뭐더니 조각막 가르나이.
1: 아, 타고 뭐 사노나?
0: 예. 네. 아, 석까지 뭐, 아구 푸른 거, 이제, 얄름, 성승구이 타고서 몰랐어.
2: 그랑 석가다. 응,
0: 석가랑 석가. 그니까, 너, 아우. 오늘, 내그리 와서, 먹어시가 파이디. 넌 가나 파이디. 파야, 까이 아이, 너가 탕하니, 먹어시다, 마음이 그랬더니, 거그 있나, 시라와시는 꼬라타지가 또 석가다. 또 아까 구분이 할래 탕 말은, 양버스각 때 합의, 아야, 노고숙 때 합의니, 앞나서 때 색깍, 깍깍, 깍깍 하는 게라고. 어, 마음이 그랬더니, 아석게 발이 석가라는 거. 아석게는 석가. 얼른, 아소로 가, 아소로 가까이. 넌, 땀은 나이 안 타니고.
2: 보다 상가다.
0: 땀은 나이. 능가 보면 파던 나이. 낫기는 까함던 나이. 그다라 다당 보면 파던 나이. 땀은 보면 파던 나이 무슨 사. 그다라 능 보면 파디. 하긴 땀은 보는 보면 파가 비동마 비동카. 미리잖아 이봐. 스갈버. 보는 아우 스갈 보면 비동마 비동카. 가기니마 가가다마. 이 하이니. 어. 오. 보다 어서 보면 파가.
1: 하고 보는 보면 파리 같다나.
0: 이 파리 같다. 파리 가까냐. 안 가나. 니는 거 파이니. 그니까 아우 파이디. 그니까 이 방송을 브랜드 한 거다. 아우 거 보다 보 탐 거다. 별로 거 탐 거까지 살게 되게. 능, 응, 삼은 응, 약간 더 약하야.
2: 방송 성가다 나타나.
0: 그니까 너, 예, 방송, 비통은 비통은 너 성가다. 이제 능, 응, 응, 삼은 응, 약간 더 약하야.
1: 아, 그 밖에 사서 레타나.
0: 뭐, 벌써 뭐,
1: 와이. 삼은 사연에 밖에 약하야. 삼은 레타.
0: 약하이. 그니까 너, 땀은 가, 삼은 땅을 켜버려. 아우. 나다 앙. 아무도 약하리 말이야. 다가 능을 인가깡 파이니. 앙, 능을 인가깡 파이니. 그러니까 아노 존리버들아 저디노 삼으로 가까이 앙어머노
2: 클라이
0: 클라이야 동네야. 그때 앙도 아부도 안 많이 빼기야. 나랑도 많이 빼기야. 앙도 모낭도 보기야. 다 양 보글을 해야 돼. 그 보다 한 너는 보글 김나이. 이 양태 보기야. 다음 거는 존리버들아 아노 농아 알까 많이 마사나이. 다 군부이 보사나이 와 한바이 보사나이. 그러니까 가이 가신 반부이 보사나이 아바이 보사나이. 겐투 라브라사이야. 아우 넌 사나이 앙닌다다. 흔히 사라지 빠이 했던 거. 아무튼 딴지 너무 간식 딱해서 실지 갈리고 그래서 아스 아 뭐라 뭐 그저 와지 돈 벌었어요. 아까 까만 그거 그거 걸음 장식 돈만 삼아 앞으로 가냐 아버 아 그 사이버 산이 뭐 하나 민어 어선 여러 배자고 갔다 가이 건디 그 순이 다 왔는데 안 탑 탕하면 함 탕하는 내가 된 거리 왔어요. 넌 들었어요. 탕은 이제 사는 아버 그 아버 사이버 산은 탕의 밤은 개미 힘은 개 수부가 카이부가 모두 먼저 그런 거라서 된 거리 왔어요. 앞으로 가냐 살게 피겨 살이고 무료는 말하나이. 그래서 는 저라이 탱이야. 또 그러니까요. 앞으로 가냐 물어보지 말까. 땀 말하나이 와그바이. 이 파링 증하는 고르마.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붙어이 좋아라 와그부터이 클라이나이. 뭐다 당연히 자리가 가격이. 에 그래. 뭐 시민 녹다 뭐또 누겠다이. 뭐 석가만이 띠르미 아수로이. 띠백겠다. 띠백 그 뭐냐 하냐 고록띠 파이니 불야수도 와그부터지는 거라포. 안집집집집 클라이. 아무리 보라케는 그 소악 많이 붙어 아버는가 안 볼까 소악는가 안 볼까 와와와그 살까 와한 살까 살까 앵와아와 가서 걸어 뭐 어데 빨리 보사 그니 장사 쓰는 사람이
2: 방사
0: 함이 탕가다고 그러니까 이놈 앞으로 가이 에 아르노 방노 죽노 몸 파로 너 혼어 세러 브리랑 루프랑 가브노 너 비동마 비동카 그러니까 비클라이마 비클라이마 아고 비클라이마 비클라이카 가기는 마 패기는 마 하는 애 어서이 꼭 삼으면 배바 하는 바람 보러 가이 동탄 거 에야 버리니 부나 비통마 비통카
1: 다고 뭔가 스칼라 누쿵다 카상카
0: 스칼 카오
1: 뭔 부산 버사이메다
0: 뭐또 따부 아본 따 빠야 코라 코 과만 노노 따부 카네 고톰 버톰 코블 카 방마 올라 카이나 뭐 버치그마 아 뭐 버치그냐이 통화로 클라이라
1: 다고 뭐 버치그 카가다나
0: 버치그 카 통화로 클라이라 클라이라 카이나 딘 사자가 아고 뭐뭐 빈 노크 동블라 바게만이 봐봐. 그러니까 번 아니 형님 보통 블라 보다 뭐 세미에 블라 보다 보다 아침 세만 세고. 그 비카심이 세만 따이 세만 해 그래. 그 오 따우 보마 따이 만이 아 저라니 보마 보파. 아우 또 보려고 나온 세만 따이 가보 또 따이 누기야 블래. 오 보다 가보 녹수기 버터만 꼭 살이 동따. 그러니까 뭐 보트 보통 만이 보래. 에번 동만이 아 녹니 버럭니 보사 아이서 지금 때 동. 그러나 말아 소이 버서 가다 시가라 소도 때. 에이 번호
2: 아 버스
0: 아 아까 아스갈 아버리는 푸른으로 갔다 아꼭 태경을 푸른으로 갔던 거 그러니까요 뭐가 퇴탕가 뭐 퇴탕가 이제 어서 라이트하고 푸른장나 떨카 러카 시클랑카 가이캬 버카 뭐사 가시는 부모안카 앞으로서 뭐 걸어보자고 봐도 마사 안 보셔 앞으로 걸어보자고 동말이야 타이버 와이 세번이 와서 봐도 마사 안 보셔고 어디 보러 가시면 걸어보이냐이 소일랑한다
2: 비양설리켜서
0: 타가도 볼은 거 타가도 사이는 한 것도
1: 너가 농량걸
0: 농량걸 타가도 걸어보자카봐 당가봐 에이 가서 자가 당했냐이 액베르스라이 무슨 와타이 사이 파야 땅거 파야 그냥 아 아버 걸람 무슨 재미야.